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데 가미츠블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마다무 필리안 임포르테 로컬 끈방한 바다이
0: 사칼로와카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칸 일라바스 부카스 24 호라스.
2: 초y, pabakal choy, pedri liber choy.
3: Pila ka bilog?
2: Isa lang guro choy, ah. Sabon niya duwa ko, malanasakitan mo.

0: 아침에. 브레 무시다.
1: 아, 레프레. 또 어떤 바이데요?
0: 바이 오브라가서 봉브레.
1: 오, 레프레 또 어떤 바이가네. 보기 딱 뭐니 기대 네가 갈 오블루. 아, 내가 가서 막 올라가 또 팔로 도.
0: 마파 오빠가 다니 프레시 모서릿 크로스.
1: 아, 마 프레드 크로스 가?
0: 오, 프레.
1: 오, 프로블림 없다. 내가 프레시
0: 마 블라드. 누나 블라드. 누나 그네.
1: 알아?
0: 블라드 타입 테스트 누나.
1: 블라드 타입. 블라드 테스팅 브레.
0: 오, 블라드 테스팅 브레.
1: Ate, wai problema. Ato tambay na kapalood naman ko to. Nagsulod naman din ako ng lodo. Ate, updata ka sa Red Cross. Mapa-blood test, ha? Ano ka, pretty? Mapa-blood test ka man, imuhaw?
0: Mapa-blood test ko, pre. Para mabalaan mo nga type na ka.
2: Haba, Oberte.
3: Chat sa FB? Check. Midnight snack? Check. More sa magdamag, check na check! Easy.